0: 있어요. 버건디 컬러네요. 외관님은 버건디 컬러가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
1: 틀렸어. 뭐든 다 잘 어울리지만 버건디가 특별히 더 잘 어울린다.
0: 아, 네.
1: 아,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나를 아껴주시던 대전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.
0: 어떤 분이신데요? 제가 아는 분이요?
1: 아니, 어머니 지인분이라 김미선 잘 알아요. 어릴 때부터 나를 무척 아껴주셔서 종종 내가 직접 안으로 담아주셨어요.
0: 직접요? 응.
1: 당신들 친조카한테도 안 주는 옷인데 나한테만 특별히 맞춰주려고 하셨어요.
2: 샤야.
3: 그거 không lạnh sao?
2: Hả? Dự báo thời tiết nói hôm nay 30 độ lận mà.
3: Phải hả? Không lạnh thì thôi, tôi mặc gì?
2: Nhiều chuyện quá.